와우. 아우 시벌로 외제지는 오슈아크. 외제지왕 해 오슈아가 벌로 외제지. 와나 오비나지. 와 외제지왕. 외제지왕 오시모로. 하우스 온 벅다 서로 수익이면 나가지라 페라. 나가나 하고 페라면. 외제지왕 오시. What is going on? Gershava. Tamika Scott.